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대규모 재해 시 수도 대체 기능을 담당하는 부수도 구상 관련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부수도 구상 관련법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도격권에서 수도 기능의 유지가 어려워졌을 경우 대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도부연을 부수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요건으로서는 일정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있을 것과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밤 8시 반경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토론에 이어 표결에 들어가 관련법은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그리고 팀 미라이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습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명당, 참정당, 일본공산당, 레이와 신생구미, 3인당, 일본보수당 등은 반대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23, 반대 121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관련법을 둘러싸고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률 시행 시 특별구 설치를 묻는 주민투표와 관계 지자체 선거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결의가 가결됐습니다.
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기자단 취재에 응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현재 이란 측과 논의 중이다.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해 이란 측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24일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각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이란의 다리와 철도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범죄가 계속되면 우리는 보복할 것이다. 많은 미군 병사들은 이슬람 전사의 공격이 두려워 기지를 떠나 시가지 건물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군 병사가 비밀리에 체제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금 당장 반경 500m 이상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도록 경고한다며 대피를 당부하는 동시에 미군 관계자가 잠복 중이라고 주장하는 시가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사했습니다.
0: 북조선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 정부 강요가 북조선의 비핵화보다 대화 재개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1년이 되는 데 앞서 23일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북조선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동영 장관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대화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해 북조선의 비핵화를 우선해 추진해온 정책에서 전환해 우선 대화를 재개해서 평화 구축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고 최종적으로는 북조선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미안 3개국 외상이 22일 필리핀에서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갈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북조선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1: 필리핀에서 22일 일미한 3개국의 외상이 회담하고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힘써가기로 확인한 것 등에 대해 북조선 외무성은 24일 국영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는 미일한이라말로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며 평화 보장의 기본 장애물임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라며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계해야 할 중대 위협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핵전파 방지 제도를 잠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조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의 안전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가입해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2년 연속으로 불참했습니다.
0: 지난 2월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 해저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한 내각부 프로젝트가 24일 회견을 열고 진흙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희귀한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미나미 토리시마 앞바다의 진흙에는 고농도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각부 프로젝트는 지난 2월 시험 채굴로 수심 약 5,600m의 해저에서 진흙을 퍼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장치 등에 사용되는 이투륨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전기 자동차 모터용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이 4.6% 등 17종류의 희토류 중에서도 더욱 희귀한 중중 희토류가 전체의 53.9%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퍼올린 약 50톤의 진흙에 총량으로 얼마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중 희토류는 첨단 제품에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해저의 희토류를 산업화할 수 있다면 큰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이시 쇼이치 프로그램 디렉터는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험해서 대량의 진흙을 퍼올리는데 그 단계에서 경제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 총무성이 24일 발표한 올해 정보통신 백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25년도에 58.8%로 전년도에 26.7%에서 2.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세대별로 보면 15세부터 19세가 91.7%, 20세부터 29세가 78.2% 등으로 높은 반면 50세부터 59세는 44.2%, 60세부터 69세는 33.5% 등이었습니다. 이용률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3.6%, 미국과 독일이 각각 75.6%로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또 기업의 생성형 AI의 활용 방침에 대해 물은 결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와 활용 영역을 한정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국내에서 총 68.9%로 전년도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지만 중국과 미국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회의록이나 메일 작성 시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데 대해 미국 등에서는 연구나 상품 개발, 마케팅 등의

백서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백서에서는 선진적인 기업에서는 경영진이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업무 변화를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서도 AI 활용에 대해 경영진의 의식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1과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홋카이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삿포로의 인기 관광 명소인 시계탑에서 나중에 오는 가이도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이 추워서 시계탑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이도한테서 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 그럼 제2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지금 어디에 있어?
3: 도깨비 안에 있어.
2: 에, 안에? 그럼 나도 바로 거기로 갈게.
3: 알았습니다. 아, 카이토, 거기, 거기.
4: 고멘, 오속났대.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카이토가 탐에게 전화를 겁니다.
4: 모시모시, 탐상.
0: 여보세요, 탐씨. 지금 어디 있어?
1: 탐이 대답합니다.
0: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가이도가 되묻습니다.
4: 에, 나가?
0: 어? 안에?
1: 그리고 나서 탐에게 말합니다.
4: 자, 僕も すぐ そっちに 行くね.
0: 그럼 나도 금방 그곳으로 갈게.
1: 탐이 대답합니다.
3: 分かりました.
0: 알았어요.
1: 잠시 후에 가이도가 찾아왔습니다. 가이도를 발견한 미아는
3: 아, 가이도.
0: 아, 가이도.
3: 거치, 거치.
0: 여기, 여기.
1: 가이도가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와서 말합니다.
4: 고멘, 오속났대.
0: 미안, 늦어서.
1: 가이도가 무사히 탐과 미아를 만나게 돼 다행이네요.
0: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하얀 2층 목조 건물인데요. 붉은 지붕 위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もしもし, 탐상. 지금 어디에 있어?
3: 도깨비 안에 있어.
2: 에, 안에? 자, 僕も すぐ そっちに 行くね.
3: 分かりました. 아, 카이토, こっち, こっち.
4: ごめん、遅くなって。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시계탑 안에 있어요.
3: 도깨비の中にいま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도깨비는
0: 시계탑,
5: 나카는
0: 안.
5: 도깨비の中는
0: 시계탑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5: 니는
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하고요.
5: 이마스는
0: 동사 있다.
5: 이르의
0: 마스형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존재나 소재를 말할 때는 동사
5: 이마스를
0: 사용합니다.
1: 전에 아리마스를 배웠는데요. 이마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5: 이마스
0: 는 사람이나 생물의 존재에 대해 사용하는

0: 표현이고요.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는
1: 아리마스를
0: 사용하죠.
2: 그렇군요.
0: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니를 붙이고 그 다음에
1: 이마스라고
0: 하면 됩니다. 또 있는 곳을 정확히 전하려면 표적이 되는 건물을 사용해서 위치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요. 중요 표현인 시계탑 안에 있어요.
1: 도케다이노나카니이마스처럼
0: 표적, 노, 위치, 니이마스라는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2: 표적이 시계탑, 도케다이이고 위치가 안, 나카이군요.
0: 네, 그렇죠.
2: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도케다이노나카니이마스. 도케다이노나카니이마스.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만나기로 한 상대방에게 전화로 자기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이마 도코니 이마스카? 가이사츠노 마이니 이마스.
0: 내용을 확인할까요?
3: 이마 도코니 이마스카?
2: 지금 어디에 있어요?
1: 이마는
0: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있는 곳을 물을 때는
1: 도코니 이마스카?
0: 라고 하는데요.
3: 가이사츠노 마이니 이마스.
2: 개찰구 앞에 있어요.
1: 가이사츠는
0: 개찰구.
1: 마에는
0: 앞이라는 뜻입니다.
1: 가이사츠노 마에니
0: 라고 하면 개찰구 앞에 라는 뜻이 되죠.
2: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1: 이마 도코니 이마스카? 가이사츠노 마에니 이마스. 가이사츠노 마에니 이마스.
0: 이 밖에도 자기가 있는 곳을 말해볼까요? 편의점 안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편의점은
1: 곤비니, 곤비니
0: 라고 합니다. 안은
1: 나카,
0: 나카이죠. 자, 말해보세요.
4: 곤비니노 나카니 이마스. 곤비니노 나카니 이마스.
0: 이번에는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센터 옆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인포메이션 센터는 영어의 인포메이션 센터를 줄여서
1: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0: 옆은
1: 요코, 요코라고
0: 합니다. 자, 말해 보세요.
5: 인포메이션의 요코니 이마스. 인포메이션의 요코니 이마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탐이 전화로 가이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와카리마시다.
1: 와카리마시다.
0: 는 알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이 말한 것이나 이야기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을 전하는 표현입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와카리마시다.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もしもし, タムさん? 今どこにいるの?
6: 時計台の中にいます。
7: え, 中? じゃあ僕もすぐそっちに行くね。
6: わかりました。
8: あ, カイト, こっちこっち。
9: ごめん、遅くなって。
10: 하루상의지혜袋.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편의점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이홍복 씨는 평소에 편의점을 이용하세요?
2: 그럼요. 뭐 거의 매일 가는 편이에요.
0: 네, 편의점은 대개 24시간 영업을 하고 연중 무휴인 점포가 많죠.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같은 가벼운 식사나 사탕, 껌, 초콜릿 같은 과자, 차나 주스 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잡지나 문방구, 일용품도 갖춰놓고 있죠. 샴푸, 세제, 휴대전화 충전기, 속옷 같은 것도 팔고요.
2: 오뎅, 그리고 치킨도 팔아요.
0: 또 ATM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예약한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의점을 잘 이용해 보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